0: 이거 해적 우무무기 이거 씨야치고 마 보기 또 제가 씨부디 측한 사기 아버지 따는 거 보기 또 밑다워 온가기 밑다완 기가기기 따바틴 이거 이가기 우다 뜨바해긴 이거는 마 the TV app dot two the two is T O 이 스디가 따고 이거도 이거 있으면 더 아시기하고 이거 싸워 이 뜻이 따바타 이거는 free TV 또 이거 하나는 www.thetvapp.2 The 2 is T-O 이거 있어기 이거 딱 그렇다면 마티사는 이만한 기고야 가스타츠 공가고 이거 다 봤다만 마나 케이블 이거 이거만 민하기 이거 딱 그이나 하나 와서는 이거 보고 차노 마나 내기 스리가뜨기 보고 이거 기가기 이거 나와봐 이거 모두 이거 그때 봐인 이거 하나는 TV app dot two. The two is T O. TV app dot two. So they got you. Dot two. The two is T O.
1: Northern roads are your windshield's nemesis. Get your windshield repaired or get it replaced and get on your way faster at Ben's Auto and House Glass. They always have replacement windshields in stock for most makes and models, and are excited to now offer in-house windshield calibration. They can even take care of most windshield insurance claims right on site. Auto Glass or House Glass? Perfect vision is seeing Ben's Auto and House Glass. 15th Street in Prince Albert, across from Leon's.
2: The thing that pairs well with nice weather, Venice hosts 2-for-1 pizza on 2nd Avenue West in PA. For all this month, buy 2-for-1 large or extra large pieces, and for only $7.99 more, get a pound of delicious wings. Great taste and more than just pizza. Ribs, burgers, pasta. Find Venice Host Pizza on Facebook or find Venice Host Pizza online at venicehost.ca. Give them a call when the hunger hits, 306-922-2222. Open late until 2 a.m. Saturday to Thursday, till 3 a.m. Friday.

이거 해자고 뭐먹이 이거 씨야츠고마 보기도 제가 씨버디 측은 서기 아버지 따는거 보기도 밑다워 온가기 밑다완 기가기기 따바띠인 이거 이가기 이거 따뜻바해긴 이거는 뭐 the TV app dot two the two is T O 이스디 갔다고 이거도 이거 있습니다 아시기하고 이거 싸워 이거 이스기 따바따해고는 free TV talk 이거 하나는 www.thetvapp.2 The 2 is T-O 이거 있어기 이거 있다고 하면 마티사는 마는 기고야 가스타 지금가 왜 이따 봤다만 마는 케이블 이거 이거만 민혁이 이거 있다고 이나 하나와 손나만 이거 보고 차는 마나 내기 시대 같은 게 보고 이거 기가 나와 봐 이거 모두 이거 같은 바인 이거 하나는 TV app dot two. The two is T O. TV app dot two. So they got you. Dot two. The two is T O.

이거 해고 무무기 이거 씨야 지금 막 보기 또 제가 씨버디 지간 사기 아버지 있다는 거 보기 또 밑다 온 가기 밑다완 기가 기기 따바틴 이거 이 가기 그 뜻도 봐야긴 이거는 뭐 the TV app dot two the two is T.O. 이 쓰디 갔다고 이거도 이거 있습니다 아시기하고 이거 사고 이렇게 쓰기 따봤다 이거는 free TV 또 이거 하나는 뭐 www.thetvapp.2 The 2 is T.O. 이거 쓰기 이거 있다고 하면 마티사네 만은 기고야 가스타 지금 가고 이거 따봤다 만은 케이블 이거 이거만 민학이 이거 있다고 이나 나와서 나만 이거 보고 차노 많은 얘기 쓰리 갔다 이게 보고 이거 기가 나와 봐 이거 모두 이거 그때 봐인 이거 하나는 뭐 TV app dot 2 The 2 is T.O. TV app dot 2 쓰리 갔다 dot 2 The 2 is T.O.